별로 오빠 없이 못 살아. 오빠도 잘 알잖아. 오빠 떠나지 마. 어? 나 있으면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 마. 오빠 일어나.